0: 마.
1: 실아독이네. 실아독이다. 사오고 갑자기 고아스케나 소다로 마순단 것이라. 소다기니 멀리다. 오이. 아, 사마가 간도슬라 시야야 시네. 아, 바라나. 순단 것이라. 먹을까 올라서 봄 먹으러 디라. 순단 것이라.